0: 铺头啊，
1: 我都要过翻去睇铺啊。
2: 诶，得嘅得嘅，冇问题，我应付得到嘅。嗱，我唔招呼你哋啦。
1: 我过翻去啦，一阵见。
0: 秦炳辉，
3: 咩啊？
0: 我有嘢要同你讲啊，你出出去啊。
3: 喂，我冇嘢想同你讲。
0: 出嚟啊！
3: 喂，
0: 出嚟啊！
3: 哎呀，点解拉住我啫？